되게디 송지 펴진보 에켐베 어디 펴셔 펴되기 나자게 저워디 다른 게 니모나샤 딩아자게 특삼시고 버디 랩테라 게치다지 예셰베 나자게 미옌게 야르니 미유 어뎀판테기 미기 어뎀 이판테기 라유나샤 지차 에켄디 줄러디 가주 추추 콜러 다 저어디 어난기 라큐르 야르니 어난기 모티 더워 쇼구 더워 빈마수룽 대서 콜러디 렘피아티기 수키타 피아티기 공기 렘 미치키타 피아티기 똑추보 어뎀 조구베기디 어뎀 탐제기 뉴슈 농구보디 게지다치 예켐베 어디 피아시 피아티기 다링 인지기 더와 투피기 치 케치 나샤디 월드 리퓨지 데이 랍디기 Zambuling Yong Nasha Sungsi Piatang Piajimpo Yekenta Kolo Gupigi Zozo Kambo Laptigi Jung Ta Jung Ma Imbigi Tokpa Dizu Yenle Chendigi Kolo Digi Korlo Mi Tam Jegongbulo Hova Papjimbo Yekimbe Lasu Tasengi Lingi Dizulo Lerim Digi Sunglu Tangpo Pijin Yi Simuna